0: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이 맞아. 있지요.
0: 그러면 이가 내고 들이고 입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이 맞아.
2: 보시오.
0: 그러면 이가 내고 들이고 입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